0: 瞓觉咯。
1: 瞓觉？哦，咁你唔理我噶啦噃，系咪？
0: 你唔肯写咪算咯。无谓啦，无谓。
1: 喂，大姐，纵使跟我写俾你，都唔得噶。你睇下堂前都无笔墨。
0: 哦，你想揾笔墨啫嘛？已经准备好啦。
1: 吓、啊？哎呀，乜你真系有噶？
0: 你睇下啦，嗱，笔墨噶啦，嗱。
1: 哦，乜原来你嘅衰嘢都早有此心噶啦嘅。

0: 了，
1: 还火。
0: 点啊？
1: 仲争一样噃。嗱，
0: 争咩啊？
1: 你都未曾打手指毛啊！唔该，你打埋手指毛先啦。
0: 哎呀，你呢只衰嘢啊！哎呀，你真系得叻咯，连打手指毛你都晓嘅。
1: 呀，快啲啦！我唔同你讲咁多啊，快啲打埋佢啦。
0: 唔使啦啩？啊？
1: 咩唔使啊？快啲啦！
0: 哎，得打埋先。哎。嗱，打埋俾你啦，嗱，你立即交翻封书函，话俾你听，呢笪地方啊，我唔想喺度多留一阵。
1: 哎呀，真系对唔住啦，宋大爷。
0: 做咩对唔住？
1: 嗱，而家我书函就攞咗啦，
0: 系咯，我俾你
1: 咯，休书我又得咗啦，
0: 系咯，
1: 你想取回封书信，
0: 系咯，
1: 我唔该你。